0: 일어나 새벽에 와세
1: 원래서 나간나
0: 빨리 일어나 새벽에 와세
1: 원래서
2: The Yaron FM Sunday Soccer Show, Sunday 6 to 9 p.m. with Fox. AM to PM, all day the music slaps all day.